가 자신의 하모나 아래 우야내 휘방아 부예 베누마레 자식에 베누마레 자식에 오티레 치베레 따라따스 따라따스 메나 치마나 파멜로 마코 팜봉아 치마나 파노키라나 일레일레일레일레 강에 타모나 오마티치미 사라타마나 오미넹에레이나 가나 카마나 오소마이다